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산업지지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종점대상의착지효과를서둘러추진하면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에너지를주입하고있습니다연변주과제시험성과전시및지혜플랫폼빛나는과당현장교류회가일전에珲春시에서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산업은발전의기초이고대상은발전의증량원천입니다올해珲春시에서는산업지지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종점대상의착지효과를서둘러추진하면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에너지를주입하고있습니다珲春봄해국제무역위원회사국제물류창고단지대상건설현장에서는공사차량이실북나들듯오가고시공일꾼들이질서있게작업하고있었는데대상은계획에따라추진되고있습니다이대상은珲春시종점추진대상으로총투자액이1억8천만원이고부지면적이3만7200평방미터이며주로양곡비축창고물류창고사무청사등시설을건설하는데약200명의노동력취업을이끌수있습니다珲春정흥연맞이유한책임회사생산작업장에서는기계설비가우렁차게돌아가고있습니다여러공정을거쳐규격이일정하지않은탄화붕소립자가균일하고통일된탄화붕소연마제로가공됩니다회사의부지면적은 16,000평방미터이며그중건축면적은 6,078평방미터입니다이미 ISO 9001국제표준품질체계와 ISO 14001국제표준환경체계의이중인증을통과했고제품은주로미국한국일본그리고유럽등국가와지역에판매됩니다일련의종점대상이안정적으로추진되면서珲春산업발전의동력에너지를축적하고경제고품질발전의가속화에조력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변조과제시험성과전시및지혜집결플랫폼빛나는과당현장교류회가일전에珲春시에서거행됐습니다연변주교육학원에서주최하고珲春시교원진수학교珲春시제5소학교에서주관한이번활동은연변주교육의디지털전환과개성화교수탐색단계성과를전면적으로전시하고국가중소학교지혜교육플랫폼과교육교수의융합

운영을 가열차 심화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여러 학교 교원들은 디지털 지능으로 교육 생태 재구성 지혜 플랫폼으로 향촌 교수의 조력 등 주제로 경험과 작법을 소개해 지혜 교육 플랫폼의 심층 운영을 가열차 추동함으로써 교육 교수의 질적 향상과 성격에 조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천시 정신문명 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 공천단 훈천시위 훈천시 교육국에서 연합으로 주최한 시급 시범성 입단식 및 주제 단과 활동이 그날의 훈천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전시 신구 단원 대표, 도시 문명 선봉 대표 및 관련 중학교 단위 서기들이 함께 참여해 청춘의 선서로 새 시대 훈촌 청년들의 책임과 사명을 써내려갔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신입단은 86명이 차례로 단 휘장을 달고 단원증을 수령한 후 장엄하게 선서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초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신입단원 및 우수단원 대표들은 각각 문명도시 건설자로 나설 결의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소감으로 밝혔습니다. 활동 후 청년 단원들은 주변 녹화대와 도로변 산책로에 대해 전면적인 청소를 진행했는데 햇빛 아래 교복과 단 휘장이 서로 어우러져 훈촌 거리의 가장 눈부신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시 신입 단원 1,246명에게 청춘의 이름으로 더욱 문명하고 아름다우며 번영하는 변경 통상구 도시 건설에 힘을 보탤 것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단계 공천단 훈촌 시위에서는 각종 주제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해 평범한 청년 단원들이 문명도시 건설 속에서 더욱 찬란한 청춘의 장을 펼치도록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직업기능 인재 양성의 중요한 진지로서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서는 AI 더하기 기능을 돌파구로 지능시대 직업교육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있습니다.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 들어서니 색다른 AI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는 교사가 알기 쉬운 언어로 인공지능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 강단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호기심과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일상생활을 소재로 AI를 슈퍼 고수 학생에 비유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창의 능력을 갖추고 지령을 입력하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시도하면서 과학기술의 편의성을 체감하고 창작의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그날의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서는 취업을 방향으로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 운영 리념을 견지하면서 산업발전 보조를 바싹 따라 전업 설치를 부단히 최소화하고 교육 모식을 혁신해 왔습니다. 또한 전통 기능 교육의 기초상에서 학생들이 지능 도구 사용 능력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전공에 능숙하고 다방면에 능통한 고급 기능 인재 양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관광일 품질 관광을 즐기고 아름다운 산하에 함께 달려가 주제를 체험하고자 훈촌 일부 풍경구에서는 여러 가지 해민 우대 활동을 출범하게 됩니다. 5월 19일 당일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혜택을 내놓는데 이번 혜택은 성인 입장권에만 국한되며 셔틀버스, 해설 등 2차 소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기타 혜택과 겹쳐서는 안 됩니다. 훈촌 와스터크 환락섬에서는 초특가 반값 패키지 티켓을 출시해 가족 나들이, 동반 나들이의 실속있는 선택을 제공합니다. 훈촌 동부 호랑이표범 자연과학보호관의 무대 활동 시간은 더욱 길어져 활동 주기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온라인 매표 통로의 개방 시간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비경 큐브의 단일 종목 체험 우대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가성비로 동부 호랑이 표범의 생태 지식을 몰입식으로 요해하도록 합니다. 5월 15일 훈촌시 재유치원에서는 작은 손으로 전하는 큰 사랑, 자선 봐자회로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장애인 돕기 활동을 개최해 중화민족의 약자를 돕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전통 미덕을 가열차 발행함으로써 조화롭고 문명하며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산업지지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종점대상의착지효과를서둘러추진하면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에너지를주입하고있습니다연변조과제시험성과전시및지혜플랫폼빛나는과당현장교류회가일전에珲春시에서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산업은발전의기초이고대상은발전의증량원천입니다올해의珲春시에서는산업지지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종점대상의착지효과를서둘러추진하면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 에너지를 조입하고 있습니다. 훈촌 범해 국제무역위원회사 국제물류 창고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실북 나들듯 오가고 시공 일꾼들이 질서 있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대상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훈촌시 종점 추진 대상으로 총 투자액이 1억 8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만 7,200평방미터이며 주로 양곡 비축 창고, 물류 창고, 사무 청사 등 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200명의 노동력 취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훈촌 정흥 연마제 유한책임회사 생산작업장에서는 기계 설비가 우렁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탄화 붕소 립자가 균일하고 통일된 탄화 붕소 연마제로 가공됩니다. 회사의 부지 면적은 16,000평방미터이며 그중 건축 면적은 6,078평방미터입니다. 이미 ISO 9001 국제 표준 품질 체계와 ISO 14001 국제 표준 환경 체계의 이중 인증을 통과했고 제품은 주로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 국가와 지역에 판매됩니다. 일련의 중점 대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훈촌 산업 발전에 동력 에너지를 축적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의 가속화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변조 과제 시험 성과 전시 및 지혜 집결 플랫폼 빛나는 과당 현장 교류회가 일전에 훈촌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연변조 교육학원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교원진수학교, 훈촌시 제5소학교에서 주관한 이번 활동은 연변주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개성화 교수 탐색 단계 성과를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국가 중소학교 지혜교육 플랫폼과 교육 교수의 융합 운영을 갈증 심화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여러 학교 교원들은 디지털 지능으로 교육 생태 재구성 지혜 플랫폼으로 향촌 교수의 조력 등 주제로 경험과 작법을 소개해 지혜교육 플랫폼의 심층 응용을 갈증 추동함으로써 교육 교수의 질적 향상과 성격에 조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정신문명 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 공천단 훈촌시위 훈촌시 교육국에서 연합으로 주최한 시급 시범성 입단식 및 주제 단과 활동이 그날의 훈촌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전시 신구 단원 대표, 도시 문명 선봉 대표 및 관련 중학교 단위 서기들이 함께 참여해 청춘의 선서로 새시대 훈촌 청년들의 책임과 사명을 써내려갔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신입 단원 86명이 차례로 단 휘장을 달고 단원증을 수령한 후 장엄하게 선서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초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신입 단원 및 우수 단원 대표들은 각각 문명도시 건설자로 나설 결의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소감으로 밝혔습니다. 활동 후 청년 단원들은 주변 녹화대와 도로변 산책로에 대해 전면적인 청소를 진행했는데 햇빛 아래 교복과 단휘장이 서로 어우러져 훈촌 거리의 가장 눈부신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시 신입 단원 1,246명에게 청춘의 이름으로 더욱 문명하고 아름다우며 번영하는 변경통상구 도시 건설에 힘을 보탤 것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단계 공천단 훈촌시위에서는 각종 주제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해 평범한 청년 단원들이 문명도시 건설 속에서 더욱 찬란한 청춘의 장을 펼치도록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직업기능 인재 양성의 중요한 진지로서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서는 AI 더하기 기능을 돌파구로 지능시대 직업교육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있습니다.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 들어서니 색다른 AI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는 교사가 알기 쉬운 언어로 인공지능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 강단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호기심과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일상생활을 소재로 AI를 슈퍼 고수 학생에 비유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창의 능력을 갖추고 지령을 입력하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시도하면서 과학기술의 편의성을 체감하고 창작의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근일의 훈춘 금마 고급기능학교에서는 취업을 방향으로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 운영 리념을 견지하면서 산업발전 보조를 바싹 따라 전업 설치를 부단히 최소화하고 교육 모식을 혁신해 왔습니다. 또한 전통 기능 교육의 기조상에서 학생들이 지능 도구 사용 능력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전공에 능숙하고 다 방면에 능통한 고급 기능 인재 양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관광일 품질 관광을 즐기고 아름다운 산하에 함께 달려가 주제를 체험하고자 훈촌 일부 풍경구에서는 여러 가지 해민 우대 활동을 출범하게 됩니다. 5월 19일 당일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혜택을 내놓는데 이번 혜택은 성인 입장권에만 국한되며 셔틀버스 해설 등 2차 소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기타 혜택과 겹쳐서는 안 됩니다. 훈촌 와스토크 활락섬에서는 초특가 반값 패키지 티켓을 출시해 가족 나들이, 동반 나들이의 실속있는 선택을 제공합니다. 훈촌 동부 호랑이표범 자연과학보호관의 우대활동 시간은 더욱 길어져 활동 주기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온라인 매표 통로의 개방 시간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비경 큐브의 단일 종목 체험 우대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가성비로 동부 호랑이표범의 생태 지식을 몰입식으로 요해하도록 합니다. 5월 15일 훈촌시 재유치원에서는 작은 손으로 전하는 큰 사랑, 자선 봐자회로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장애인 돕기 활동을 개최해 중화민족의 약자를 돕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전통 미덕을 가열층 발행함으로써 조화롭고 문명하며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교육, 문화 등 방면의 사업을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전문난 흥업 강현 부민에서 훈촌 의료 개방 유전자 복지로 킹크랩을 돌파구 시금석으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훈촌에서 의료의 선진적인 발전 경험을 적극 학습하고 자원 부족과 내륙 지역 위치 제약을 타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변경 소도시 훈촌이 킹크랩 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방 발전의 돌파구이자 시금석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일 발전 도모 대상 추진 새 국면 개척 전문안에서는 길림 각지에서 중점 대상을 다그쳐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제목으로 훈촌시에서 통상구 우수에 의탁해 산업 대상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투자가 1억 3천만 원인 훈촌 금속 해오 과학기술 패들보드 미자동차 부품 가공 대상이 건설되면 경질 플라스틱 패들보드 미자동차 부품 가공 업무를 전개하는데 연간 생산액이 4억 원에 도달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5월 16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단독 보도로 훈촌 초나진 학교, 길림 클라우드 학교 자원 활용, 교육 신생태 활성화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보도는 길림 클라우드 학교 지혜교육 플랫폼이 시 운영되면서 훈촌시 초나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깨고 길림성 명학교의 우수 과단과 선도적 교수 방식을 당지 학교에 인입해 디지털 지혜 분응으로 교학의 신생태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월 17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훈촌의 대상 건설을 주목하면서 각지 대상 건설 속도 제거와 증효, 산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목으로 훈촌 범해 국제무역위원회사 국제물류창고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량들이 쉼없이 운행되고 시공 일꾼들이 질서 있게 작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 대상은 총 투자가 1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약 3만 7,200평방미터로서 주로 양곡 비축창고, 물류창고 등 시설을 건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시 11개 상가가 성실 경영 특색 발전 성과를 인정받아 그들의 2025년도 길림성 브랜드 특색 양질 신용 개체 공상으로 선정돼 민영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길림성 브랜드 특색 양질 신용 개체 공상호 선정은 정부 인도, 자원 참여, 우수 선택 인정, 공평 공정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개체 공상호의 자주 신고, 훈촌시 시장감독관리국의 1차 심사, 연변주 시장감독관리국의 심사, 길림성 개체 공상호 발전 지원 연석회의 심의 등 규범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훈촌시 해원 양곡점, 훈촌시 동년 어머니 수타면 훈제관과 훈촌시 무성 만두점 등 11개 개체 공상호가 2025년도 길림성 브랜드 특색 양질 신형 지명류로 인정받았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8일은 50번째로 되는 국제박물관일입니다. 박물관,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훈촌 발해 유물 사진전이 정식으로 개막돼 도편 문자와 과학기술의 결합 방식으로 발해국 천년의 문명을 전시해 고금의 대화, 문명 상호 참조의 교량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수백 폭의 고화질 사진을 선정하고 훈촌 발해국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훈촌은 발해국의 중요한 절점으로서 동경 8년성, 고송촌 절터 등 진귀한 유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단은 당나라 장안성의 구도를 모방하고 후자는 마녀점의 문물을 출토해 당나라 불교와 건축 예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이번 전람을 계기로 발해 유적의 보존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문화 보호와 활성화 이용을 잘할 방침입니다. 요에 따르면 이 전람은 무료로 군중들에게

0: 한국에 개방되며 발해국의 역사를 요회하고 변강 문명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창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연일 2026년 훈촌시 종소학교 반급 축구 슈퍼리그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으로 신체를 튼튼히 하고 체육인 가정학교가 손잡고 육성하며 활력이 넘치는 교정체육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시 청소년들의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반급 축구 슈퍼리그에서 훈촌시 제육소학교 학부모들은 주동적으로 팀의 림시 감독을 맡고 학생들을 인솔해 체계적인 훈련을 전개하면서 체력 훈련으로부터 심리 상태 인도까지 꼬마 선수들의 기능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반급 응원단도 알심대로 편성해 우렁찬 구호와 열렬한 박수로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꼬마 선수들은 호흡을 잘 맞춰 용감하게 분투하면서 운동장에서 활력과 풍채를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교정 축구의 6인 가치를 부단히 깊이 파고들면서 가정과 학교의 합력을 결집하고 다원화 공동 육성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보가 호황해 교육의 온정과 체육 정신이 교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짝 피어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예술의 붓끝이 향촌 본연의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훈촌시 밀강향 G331 연선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연일 밀강향에서는 당원 간부, 서부교획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G331 밀강향 서출구, 향정부 주변 등 구역에 주제 벽화를 정성껏 그려 색채와 선으로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생태 보호 리념을 생동하게 전파하는 다음체를 구축했습니다. 벽화 작업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붓으로 청산 록수, 꽃사슴, 도루미, 연어 등 원소를 벽면에 담아냈습니다. 벽화는 밀강의 산수 특색과 양호한 생태 환경을 핵심 주제로 조선족 민속 풍정과 생태 보호 리념을 절묘하게 융합해 단조롭던 벽면을 밀강의 생태미를 전시하고 문명 리념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명함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위홈 가옥 철거, 훼손 담장 복구로부터 화초와 수목 이식, 주제 벽화 구축에 이르기까지 그늘의 훈촌시 밀강향에서는 시종 생태 우선, 녹색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생태 보호, 문화 전승과 향촌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향촌이 외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품격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3.7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의 기복이 비교적 커서 18일부터 21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평온하다가 22일에는 기온이 내려가며 24일에는 기온이 현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2 내지 5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3mm가량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음으로 각 향진에서는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모종 상태를 제때 점검해 보식하며 가뭄 대처 준비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벼 육모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모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산불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기에 삼림, 초원 및 도시 농촌의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19일과 23일에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지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들은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적절히 조절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도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연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날씨가 심수를 부릴 때가 참 많죠.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다가 날씨도 뒤죽박죽일 때가 많아 외출에 불편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춘화,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3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4도. 양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4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5도. 경신,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5도. 영안,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5도. 밀강,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0도.